홈로나가타카나나가라후바에라후마에카스가레가비마타우치라후마에치데가다뿌레로보티비클리조라후바에라후마에타고비가비레니흐마이기치알리자탈알리코치나하니메

미와몽 마이가 모두 칸다 가좀샤 고자콘 콘츠쿠야타 바이 능돈 나존 아이 미와몽니 타이완 진조 심브롬가나 방라이샤미얀타 락산 아이 수간샤티 방라이가다 므런 아캉루 아이 미와몽 시앙앙 무답니 대샤칸 시앙앙 스무스멋 무글로양 따라 토코 무샤니 존나샤 응아 아이 자반몽 필리비몽니 미와몽패 떠라이나 방라이시아지 무사텅로 텅라이람 글로아이람고 몽무긴드라티 몽무긴 무뚜무카이 그르톰 칸드라 르자르나 떠르리에 미와몽 방라이 아코아캉패 르자르나라이 지텐크라야아이 미와몽니 그치비 응크로아이 나아이

홈로나가다 가나나가 라후바에 라후마에 카스가 레가비마타우치 라후마에 치데가다 뿌레 로보 티비 클리조 라후바에 라후마에 타코비가빌레 니흐마 디키치알리 짜탈알리 코치나하니메